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AFP통신 등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국제공항 부근에 있는 연료탱크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인 후티파가 성명에서 리야드 등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다시 대립이 첨예화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FP통신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 부근에서 사우디 아람코사의 로고가 표시된 연료탱크가 불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도 공항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검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으며 리야드 주변에는 전날 밤부터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수도 주변에서 경보가 발령된 것은 공방이 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후티파는 성명을 발표하고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에 접해 있는 얀부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공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19일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미국의 블룸버그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 아람코가 유럽 고객 적어도 두 개사에 장기 계약에 근거한 10월분 원유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해 원유 시장에 대한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레자이 사무총장이 19일 협상 재개를 위한 7가지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란의 권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NS 업로드에 앞서 레자이 사무총장은 중동의 위성방송국 알자지라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의 조건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 기존의 조건을 드는 한편 이란은 결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측을 견제하고 있어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0: AI,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의 나쁜 측면을 찾기 위해서라며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업 대표나 개발 담당자는 AI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에 AI에 관한 우려는 지구 온난화 등과 마찬가지로 야당 민주당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산업의 성장을 어떤 형태이든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소중히 하고 지원하며 지켜보겠지만 나쁜 측면도 찾을 것이라고 한 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군에 대해 대성공이었던 우주군과 마찬가지로 창설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떤 조직인지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책임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AI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더 한층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18일까지 사흘간 여러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시찰 사진에서는 600mm 구경 다연장 로켓포로 보이는 것과 대형과 소형 무인기 등이 다수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계획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생산 라인 개선과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추진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부터는 북조선이 AI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9월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시찰했을 때 무인 무기 시스템의 AI와 작전 능력의 고도화가 최우선 중요 과제라고 강조해 무기에 AI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는 18일 주내에 있는 AI 개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최첨단 AI가 폭주했을 때 기능을 긴급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킬 스위치의 도입 의무화를 기업에 부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에 제3자 독립기관을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해 향후 두 달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방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늦기 전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AI 감시에 대응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행동을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최첨단 AI 개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AI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다른 기업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발 기업의 대표나 연구자들이 인간이 AI를 제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높아지는 위험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1: 인기 아이돌 그룹 타임레스의 멤버인 25세의 이노마타 슈토 용의자가 18일 밤 도쿄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하는 등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반경 도쿄 고토구의 편의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지인인 26세 여성에게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코 등에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피해가 발각됐으며 경시청이 상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노마타 용의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손이 닿았을지도 모르지만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스타토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에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멘트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분간 근신 처분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당국의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처분을 정식으로 결정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팬 여러분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큰 피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0: 재즈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그래?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피아노는
0: 피아노,
5: 연주는
0: 연주,
5: 피아노의 연주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5: 聞きに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5: 行きました는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5: 聞きに의
0: 원형은 동사
5: 聞く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5: 聞きます에서
0: 마스를 뺀
5: 聞き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
0: 라고 한 뒤에
5: 行きました.
0: 가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日 どこに行きましたか?
7: 原宿に服を買いに